0: 아기돌이
1: 아기돌이리 시아다 인스 오밍나치 사카이치 안은 온자스 카이리 니시 톰하세고 인다 니 아프리칸 호프나 칭나미 팅 호프 나미비 앞디다라미 카쿠치 토잉나다 칭나다 호아디와디나 와다 아사디 후기 그레이 카디 톰하세 공 이게치 타이메디 아베마스 디시 남카비 노이레 시다기 카에데 토밤 오렌가에레 쿠치시다 이다 카박 다메신 치 카맙다 감 아우디 카치 스카스미 아베마구스 나밍나랑 호아이스 이상 와리 하 상 안우가 가바신 바다리 이차 카이 닝웅사 사카이 쳔 안웅 온스나 아멘.

0: 어떻게 고했사 뚱가 고코나랑 아이 미스케 미에간 아빈 오가 우아 지 미스케 카디미에간 아베이 아이베슨디 우아 마 미소아스킨 인스티시신 우이바 카디미스 나 우아 지 마 미소아스케 똥메 카스 아쩌우바 우아 지 카디 똥메 오아스 아쩌우바 우아 다사시바 미스티라미오 코엡티가 니 커뮤니케르 우이야카이 미스 오세 엘옵티 코엡티가 니 커뮤니케르 우이야카이 미스 오세 하베스케 미사 네 커뮤니카시스란 하운하우 바블스틴 아이프나 바블스티 토렌기야 아빠우인 아비 멘드로 디드라미에 캄코엡 나게 바블스티 토렌가 아빠우 세미딘 하우사 후야이바 오게 호라가 코나 쭈이 미스쿠사 그린 호와 미스쿠 과고바 온게 코나 쭈이 고바 쭈이바 그린 호와 나스키랑 에베신 쭈이 미스쿠스 게인 크자 하베게 엘로바 네콘디 미데게 토라 고바가게 토라 고바스 아미 후야오 치스게 미스네 사 토라 이토마스케 오카 고바가 토라요 온게 코이나 나운 굿마 미르게 이 만 미스게 호아나라 이카가이 치 미스케 호아나 카바 인 오아가이 마시프나라 키우 미스티 짜이크납게 예수께 피어닥 체디 카디 똥와프카 파스 치브겐 안나이 도아스카우다 부스테니 나기까 입신 아이차이가 소쿠로 호히압다 똥와바 예수반 아이차인게 나노안 우이덴 오아페레가이 디미레 디라미 반 안입게이 아마간 아프게이 크자 예수께인 아이 크자 업게 예수바 똥와반 에람티니 드라미 페레 호쿠이게 코이 우이드마 하베 엘롭디 암사 후란 오아하 미사 드라미 나스케 코이라 우이게이디 나스케 내란 에베센 미스 엘롭디스 아 아마 치아 좀좀사 크자 아오나헤 이드마이가 이오 마디 코에 안나운카 진 나운드마프가 코바 아우나이트 마이가요 마딥 코바 좀카 네 혼기라디 소 아우나스 나우스키 좀사 아우나스 나우스키 나운사 코입니 못 나운세이사 티 네 미스네스 엘롭디스키아 좀좀사 아이베츠카 아케오 쿠카루산 와우 카타사베가 타인 나구기레 카타이 엘롭디 미사 구가 카타이 도마 이오 카타사베가 타이기레 카타이 카타사베 구게 엘롭디 미사기리 카타이 미스 엘롭디사 미스 엘롭디스게 아마 운슈마이 아마가 지구게 카딘 우니간 아이프에 나후에구란 아이프 나프누나 조라구라신 아이프에 이게 미스 쿠브디사 카디 엘롭디카가 비게 사인 나마가 구게 코에가라미바 꼬니 또아스라게 꼬로고드마 하베다겐 아누가가 바라 꼬레바고 라 꼬로바고디 미스겐 아누가가 쿠브디 비게 사인 고베티 카운 암스코스라게 사고 카니라 하디게 미바이 미스 코프티스게 카타사베 구인 아나이야마가 카타사베 구게 띠헤 구라오 톰사 마게디오 오구게 카타사베가 오케 예수반 디 카타사베 그라미야 사고게 나이 안 안우
1: 띠 미사고
0: 미 사고 고스라게 고바스카 나스게 나이 사고게 안우 안우디 소 미스 엘롭티스게 아 우이츠마 집게 카디 카타사베 구 네가라미바이 사고가 미사고 바치고가 미스티스 나미오 홈체 카이 이스나바시마 아후리체 카이 이스나바마디오 오스케티 미사 화나니라딘 왕와디 네혼 와나디 도아이치게 우니세이타시 예수바 요하네바 미바오키 요하네바라 미바 모니디 프로피에시 판히리 북 퍼시엘니디 나스케니시다 도틀레니야게 시아클루에바 Tita mis ne say huin aro. Ita ne mis e hui upe drami. Why can't I go up king the yadi doasa miski? Miss eloptiske horanagre gungay. Miss eloptiske yanagre mungay. Miss eloptiske o hanan oba hugre kai kai. Naske elopti mistuza. Nea hu dumagenge. Tame uetig, tamikai, tabikai, maikongi. Habe elopti misa. Naske uniba gre kyu elopti miske neche skosia ama mis elopti naske necheda elo bata